0: 수디베 바라. 할렐루야.
1: 할렐루야.
0: 오브르 나마스카르 비와디비 안반스.
1: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 비라바시가라 바카